0: 나무.
1: 자, 허리가 못들어니 뭐?
0: 꼬라길래 대대물은
1: 알았지, 뽀뽀로고. 꼬라길래 하는 건 너무 맞춤하네, 난 열린거라 이쁘게 보고 한다, 미리. 아, 또 이게 좀이 기억이 나고. 아, 또 알아, 뭐, 으르르,
0: 쏴서야. 하, 됐다, 이거 리포트야?
1: 예.